아직까지 말리채 너고 어지러냐지까지 and from my country I sing it like this 우디니 여호와 나 우디